0: 행복해줘.
1: 나와 싫어하냐. 아라리에 마브라 마브라 나비 아벤트레 아라리 아주 오우오 도냐미 원 소비부 아베우 나스 아라리 오디 베리 베스

하나님, 나도 하나님 소원스 나머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원하는 믿음 아까 사사스는 선어 알아보는데 바이버스 하나님 사 왔다와 호 Everyone I talk with them 내 수학과야 내 고기 하나노 바이버스 하고 하나님과 하고 워시원 진수와 하나님의 도나 에베이 Tonight, and your body, and Yamia Sam say, and because I am the Mose, that's a run is a Mose, Casa Man is a man of home. No, Sam Katia, Mira, Medebra, and a day. So, when you have an Onamu, and then I'll meet you, my Atitua. Come up to him, oh my God, when you come, not a run in Siasi. Oh, hallelujah!